0: 배알이 없는데 약으로 먹사 오니 보내지를 못하리다.
1: 암만 그런데도 이젠도 골치가야 화무진 함기 앉아가 노란노란 미연 음속으로 소절과 물을 유인하고 이 소리 깜짝 나면 세상인 가지 비워라 소리들어 난리울지 너 낮잠 해 떨어지니 세상은 비운 것은 너 밖에 또 있느냐 공궁묘지나 찾아가